0: 크게 예매인
1: 사람아파타 급하다 연하탄음 샤라한 이니 주마하냐 벗어나 누차판 펑어로 우시가 조하나 라디한 모쿠 텍스 코세콜라칸